0: 구곳
1: 구곳
2: 모어
0: 구곳 모어
3: ano ako sinampay? You always keep me hanging.
4: Who got that more?

0: 빵짱 예리
1: 초! 가구, 살인 사파이언스 스쿨 슈플라이스 평가 온갖 가및 서브라이
0: 빵짱 예리 초!
1: 뭐다 무필리언 임포르텐 루팡 끙방은 버거이 썩걸로워커
0: 빵짱 예리 초!
1: 바라서 바는 빵 마초 빵 섹시 바라서 왕고각 바라서 베이비
0: 빵짱 예리 초!
1: 마이 방어 벨락 룬나 프레스카 하길라 마스 고카스 벤데 꾸아도라
2: Choy! Babakla ko bi ref, Choy!
3: No, pag-upaman lang ang ref niyo sa balay niyo.
2: Amo na gani, Choy. Pag-abot ko kahapon sa balay, walay na. Ipamangkot kong boyfriend ko. Kung di nakantong amon nga ref, hambal niya, masiguro na misplace ko lang kuno.
4: Chat sa FB? Check! Midnight snack? Check! More sa magdamag? Check na check! Easy.